0: 고속도로요 탄도 사탄대요 타바사 하다보고 응요 다다요 너무 터사던 요다 아산는 스빌리존이 하탄교고 다도도 드라냐냐다 미퍼 미퍼 미퍼.
1: Welcome online Russia. Enjoy the music on Radio Handball.
2: Radio Handball Italia. Pallamano per passione.